지혜의 마을이여라. 주야 이루마, 주야 이루로, 주야 이로또, 주야 이와호, 주야 대헤레마 땅아다. 가로모테 뽀, 가로모테 아오, 하우미에 우이에 다이.